0: 你现在正在收听的是 Point Star。
1: 네이것은파인드레스타밴드의플랜팀입니다
2: 파인드레스타
3: 파인드레스타
2: 오케이파인드레스타
1: 파인드레스타
2: 파인드레스타